말라야 데비더기 나디사이타 비레 마야암나 팡비디바 토르마 시아카스바니 실서 켄드르드기니 허직 마탕다 목 로비르시 마타미세 로코츠리바 칼라카르 모모타 마잉밤 타비르시